0: 末将萧公，哎呀呀，实在不足道也。
1: 将军不必过谢，本帅不是班师换朝，奏命天子与将军升官加爵。
0: 啊，元帅我。
1: 将军，本帅有一心事，久未明言。今日要面告将军。
0: 元帅请讲。
1: 本帅戎马一生，两鬓斑白，膝下只有一个女儿尚未婚配，愿许将军为婚。不知将军一下
0: 哎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